0: extreme energy drink.
1: 아니, 땅 가격이 매치니와 어, 질까이? 그 퍼스널 넘버 블록라이 바디? 퍼스널 모바일 넘버 미 우니요 텔레컴을 바이 오피스터리 아이라 블록라이 라컬카이 아니, 뱅그리? 뱅그리? 아, 저쩐 떨리 랄퍼디 Someone put in a mobile number, Freddy Abadira, Block Taya Visha, Afina Bank Devini, Zanakari Pilparim, De, Afina Bank Katrina Zanakari, Aruina Yuri, Tony Breka, such as Talparim, Sapar Katana, Tuggy Top the Cat Zogina,
2: Siddhartha Bangar Kali, John Hitari Jari Sundays,
3: Siddhartha Bank, Sambandha, Sadai Parinai.